사귈 거 알면서도 소리는 한번 질러봐. 매달릴 걸 알면서도 헤어지자고 말해봐. 아니나 다를까 매번 무릎 꿇는 건 나이고, 술 취해 힘들다면서 사과하는 것도 나이고, 대접받을 나이고 시선도 신경 쓰이는 나이야. 싸울 땐 앞뒤 안 가리고 대체 왜 그래 너 말이야. 남들도 다 그런다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.

게 아니더라. 이별했다고 다 있는 게 아니더라. 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. 이별을 원했다면 혼자라면 편하고 자유롭고 웃음 지어야 되는데 슬픈 노래나 영화 볼 때면 눈물부터 나더라. 딴 여자 만나보려고 약속까지 잡아도

못이길 거 알면서도 소리는 한번 질러봐. 매달릴 걸 알면서도 헤어지자고 말해봐. 아니나 다를까 매번 무릎 꿇는 건 나이고, 술 취해 힘들다면서 사과하는 것도 나이고, 대접받을 나이고, 시선도 신경 쓰이는 나이야. 싸울 땐 앞뒤 안 가리고 대체 왜 그래 너 말이야. 남들도 다 그런다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. 나 진짜

아니더라. 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. 이별을 원했다면 혼자라면 편하고 자유롭고 웃음 지어야 되는데 슬픈 노래나 영화 볼 때면 눈물부터 나더라. 딴 여자

수없는 그네들과 나 큰애들과 좀 늦어버린 친구들은 툭 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적거려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기천의 비린을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